바고 고마고만 쓰건 발린 간다 위리 고지베리가 이내 프롬티 다운 디로 지나랑간 디토고스 고드무리 파메리 파콘베차 라디오 모삼빙 에르고스 요몬종 두글스라 모노모노 진다 와테테 타타망가 디 모즈니 마 프로그램 모세나 시아나 안가 디 발베나 바이기 메리 발로기 간디 베베세 부르베 바니 프롬티 다운 디로 지나랑간 디 파메농고 디 라키 요세 군치니고 디 그라시아노 고디에 디 도나네 소모농가 칼로라 안다비타